0: quality of impermanence. So when you see, understand impermanence in those terms, then you will understand that in fact the coming into being and cessation are in fact not really contradictory. They are in some sense two sides of the same thing. The very fact something comes into being also makes it possible for that to cease. And when you understand impermanent of all things, then you understand that they are moment by moment, they are going through this process of cessation or and destruction.
1: Then you were sagwe gyujung dunghe nis sagwa da jeba chi yina ani dunghe bera chi res dan tela ya jir kashu ge bge kam sum bu den sam sam mo shen so na shen ge di da do di ge ne gwangba ya tae yu sa ne nam ri bo chi den men jung ye zhe dan yang ko deba shin da deba ja da men da jung yu ar de yine da and the lung de gompa zo de gompa ngo da de ka de la yin na sem le shen be che ba bu ya ma de s sa da de yin be de sa ne kam sum bu de ne sem sam mo shen da so yin ma de sem le shen be che ba bu ya ma de s sa de de yin de da wa ta ge u mo ju ge na la ya sim ni ji ni sem jen ji de da ne ji ji de shin na zo ge shen le ka da ye ne ji chi ne ji ge ba yin ne da na ju ji be de pung bu yin ne da de tam je lo za wa za wa de ne ge 가시고를 보기 에는 샘지 꿰버렸어 샘지 쳐버렸어 자 나 샘지 꿰밤 샘지 쳐버렸어야 돼 샘지 똑배 땅성 깨져 죽어 버린 거야 다 안 됐디 다시 규진 그 거는 상당 상당히 있어요 자 나 간다치 에 다 안 됐디 에 규진 지대는 뇌진 지대는 소유를 자네 에 패지 마다고 시시하는 소유다 聚集几点？内聚集点是。这那天天的，他东阳王这个经历，但东阳说，但个他马大伟几点的呀？上不去当。但第一就是呢，到那边他马大给他出现抗议那样，他们在老哎呢，可是我不给，让让给不给他，觉得见了见了用过呀。第二，他多一点是呢，哎呢，心对嘛，对个点的用呀，这个吃不了的。大家安得这个学问那些的。 탐제배심지等于的是要买的但심지等于的是你如此要的对明白的所以这里面有一个心里疼心呗去也买的是吧是他第一的心给把他买的的因为他的你想想考试的话要是哪里行不得话要是哪里没心的但刚才这个告诉我的不给我不让让你啊 그러나랑게지 중국군의 소원을 들으시겠다 카이드 디네 배제도 영원되게 하래 제가 상가 친늑이 나도 되게 되면 나 도로 샤샤나 뒤에 인도야야 그래 년령이 뛰어야 대두산에 어디다 뒤두기 지금 동백 개발 그두기다 가다 지금 철구 뒤는 영원돼야지 철구 뒤는 어디다 가다 카이 뒤세 난개 뒤세다지 야 이네 난개 뒤세 딱봐시 무디면 되면 시기 딱봐 뒤 배제 말해 그래 유주야지 Jadi ini menjadi sana, tahu? Dijik le coba lah, dijik le coba, sungguh lah. Ini rimbe sini, ko penuh tidu kita, kento jude aja orang dekat doa. Tapi di nala tak lagi cipta jude dia, lagi cipta orang ni. Ini ko nombor ko sendu jude aja. Jadi le tanya ini tidu ke penuh ke, tak ko tension aja cipta doa. Tapi di nala lagi ingat apa? Tapi lagi sini sana. 멋이 류망에 내 수심바 여래 되네 조조디 일에 가는 것 되게 여래 사제대 이번 이제 자네 다 간다 가시고 그래 디 일에게 야 자와로 때 그 유모로 두고 되는지 사 유모 써야 돼 그걸 쓰는 게 간다 넘버 10에 그 차세 차 되게 여래 다 쓰는 게 가시고 그래 그게 남도 차다 맨라직 때는 유모살이요.

0: 땡의 메바지리스 통하신도 메지리스 풍북함다 기질러 속에 뭐래 땅에라 풍북함다 기질러 속에 용어천부 시 두 차로당스 다? 가시 우리 그게 수제 애니 차로 다 자수주와 꼭 가다이니 그게 차제 딘죽 너나 그게 차셨어 네 참이 참이기다 변비 뒤처로 자수주와 싸네 애니 치중원시 남산 되바다 낭 남벌 시에바니 전 답으로 이어봐 다시 진짜이기다 더주 대당 아니 람 고미운들 파괴 댐바시 관배 댄실은 죽도기 추신도 죽네 진짜이기다 람 관배 림기 제부 림기 제부 나바시 주바 인호스다 균수로 소배다 제부시 주바 인호 소인바래
1: So we now read from the text, and so the now the section on the Buddhist path vehicles begin. So we read, the path that transcends the world too consists of two categories, one the dialectical vehicle and two the indestructible vehicle of Vajrayana. The dialectical vehicle in turn is threefold, one the vehicle of the disciples, two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and three,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s. And of these, the vehicle of those who have, of these,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disciple is as follows. So here it refers to the lesser vehicle, philosophical views of Saravaka. And their view is explained in the following. They maintain that the nihilistic view, denying everything, and the eternalistic view, asserting the existence of eternal realities, which are postulated by the extremists and so on, by means of reification and denigration, are as untrue as perceiving a coiled rope as a snake. So here, the nihilistic view refers to the standpoints of such as the unreflective and the materialists and the nihilist, who on the whole reject the notion of life after death, pre-existence, and so on. And the eternalist view here refers to the belief in eternal, enduring self, independent self that we spoke about. And so the disciples' vehicle, those who adhere to that philosophical viewpoint, maintains that these kind of postulates, which are, rejection of rebirth and so on, which constitutes denigration, and belief in eternal self and so on constitutes a form of reification. These are as untrue as seeing a coiled rope as a snake. And then, having explained what they reject, then the author goes on to explain what they actually espouse. Then it reads, in contrast, they view the aggregates, the elements, and the sources. So we read that in contrast, they view the aggregates and the elements and the sources as being comprised of the four great elements, and as well as the consciousness to be ultimately real. So what this points to is their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where they see the physical world, material world, as being constituted by indivisible, partless particles, which are devoid of spatial dimensions. And it is through the constitution of these indivisible particles, which through the aggregation of this, they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physical and the material objects, and they understand the origin and the nature of the consciousness in terms of aggregation of points of consciousness or points of mental states which are indivisible temporally from the point of view of temporal processes. So, and they understand both of these external material objects and the internal mental states to be ultimately real. And then we read that, and it is by means of meditating on the Four Noble Truths that in due course the four kinds of fruits or the results are realized. So the followers of the Charvaka vehicle, the disciples' vehicle, and they maintain that it is on the basis of practicing the Four Noble Truths that one will in due course attain the four kinds of results. The four kinds of result refers to the stream enterer, once returner, never returner, and the arhat stage.
0: Then the rang sang ji ye te bo le shu bo nam ji da wa ni. Chue tham je la mu di la so be zho wa de gu re gun da be da bo le so ma go da wa nian de de tun xin ni. Kong du xie ba. Na xi qian ni. Te le qie wa du su ji peng bu. Ang. Su ji peng bu. 이거 맞아 버렸어. 천감기 처지글라스 수지 풍부탕 천감기 처지글라 다음에 볼 도심 수야디 폐지다 송은 치료전을 못 주고 폐지 송구 역사래 송지 니둥 그때 권한이 디 년도가 좀 달라 좀 더 따와라 자리 역사래 랑산지가 좀 달라 좀더 따와라 자네 텔레 캐버도스 다 되게 년 가사가 담이 가사 라지 투비 자유기 동에 담이 년투 그 공부도 다 투모제 텔레 캐버도 다 수지 풍부장 천감지 초아직을 다음에 봐 도신 사야디 송어 담을 못 줘버렸지다 송어치도 나오신도 못 줘봐 송진이동 그때 권하니 이제 송부여하래 패신 몬도 제안하리야 아다다 태워 송그 또리 먼저 송송세 년도 가사가 다음에 랑상제기 송진이동 그때 권하니 청주선배 다음에 배다와 송도와 사다 대다 투부 제는 송부여하래 자, 근데 이 말인데, 송진이동 그때 권하니 가서 변한다. 송진도 뭐 뻥시다. 지금 뭐 치다니, 땡지 쓰러뜨려야 나도 시바시 송하는 시장이, 되는 대로, 송도 빵, 진도 매방, 다 되게 개발이지, 송교하래. 다 되게, 진보 시바 땜주다. 송어 다 가서 우리 그게 다 랑그 좀 되고 안 해봐 랑그 좀돼 가서 우리 그게 늦은 시체니 송어 땜벌 매봐 진보 땜벌 따와 따와 되는 데 배다 슴슴에 따와 들이 자리 있어리 디 타라 랑 청수진 저부 터베 튀나 앙스 아니 디 타라 랑 청수진 저부 特别对那昂斯，哎，人如果呢上街吧，可是人如果呢，我把枪去吧，送你，嗯，可是这个手机问题，如果没得，年头的改革新年的没得吧？哎，人个成熟，我都觉得，是不他们那个了呀？改革新年了没得吧？人如果呢，那这个我都去啊，年头的改革新年了没得吧？ mwen kon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표고 우수심이 되게 딱 면접표는 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 수도 과연. 이